어지우리라 어지우리라 어지우리라 어지우리라. 우리는 동계야 가만히, 우리는 동계야 가만히 봐봐. 어지우리라. 마마마마마마마. 올루타올루아 앙코이 니타프 소자 우리구자 앙코이 아프리미어레몰루브 마타프. 진호 치카무에 바블레노 디스탄티. 이제 만나고 나간 조반디 티 무치. 구방가 앙코이 무간다 왕게. 탑 소자 무간다 왕게 아테 만나기. 아니 anyway. So anko oye afrim yo remba ngali kwanu kula tafu so yo remba luya kawaleta yega alukolero wale kuban records ayo oy tidi bana nche mlija kutukola abana bakambwe mu anko oyi mukambwe mu tafu.